0: 그 뭐지?
1: 아, 너무 궁금해.
0: 힘도 가라 쉬워. 더도 가라 쳐줘 나. 여, 아래 더도 가 바로 호흡. 니도 그 그래.
2: 나오나. 나오나 그 우디. 더가 우디. 마라 우리는 왜 타야? 여, 우디. 여가.
3: 디모.
2: 디모.
3: 妻子经营着一家手。

0: 빨리 꺼야지. 아, 따 뜯을 거야. 아, 빨리. 아니, 우리 숫자, 자, 이리고 들을 텐데,
1: 하네. 자, 자, 다시, 저, 다른 좀 먹는 거, 저도 할 거야. 다른 좀 먹는 거, 하다 할 거야.
0: 무쪽을 좀 이제 그냥 쓰면 돼. 알아게 잘 했지?
2: 찌르.
0: 머리 붙인 거 나와.
3: 뭐 붙지?
2: 야! 좀 섰대. 가고. 무슨 짓인데?
4: 나 비네.
2: 双대요. 더워. 가고. 장 살간들. 야고. 제가 대머리 쪽이 차야 지더라고대. 아이 아이. 대신 들었지 예쁘죠 저야. 다리가 늙 좋고.
5: 草原上每户牧民的马印都独一无二，太阳纹、月亮纹。
0: 草叶纹，每一道印记都取自天地万物。马印所在，便是家园所在。啊，小我操，他都干净的，破的，这儿不就？我这儿很多东西呢。啊，啥子？我那个都过了。还有这把剩下的才装进来。太阳大，爸爸，也不孬，我这也过。
2: 哎，干嘛搞的这个药？那是我的，那是我的，爸爸。干嘛搞这？一来一来，这那是我的。
0: 干嘛搞这？也怪的。哎，别进来，别过。去不得。哎呦，去不得。那是干嘛搞的？